0: 이거 나는데
1: 무슨 어스터라이다
0: 어?
1: 무슨 어스터라이다
0: 몇 칼이
1: 면세 어스터라이다 어디야
0: 정말 예전에 많이
2: Andiamo, andiamo. Non è più difficile, ma no.

0: 얼마나 재미있는 거야.
1: 뼈살은 몰라. 근데 대박하지.
0: 재미 얼마나.
1: 내가 어떻게 되니? 내가 어떻게 되니? 맞아. 세상에 1위를 이기면 되면 몇 사람을
0: 어떻게 리스폰드 쏘가?
1: 애들도 스킵에 아까 내가 대략 모르겠네.
0: 와, 그렇게 짠.
2: Thank you.

0: 잘못이 너무 많아. 그러면 아마 그런 줄 왜 사람을 부담 사람을
1: 부담 사람을 부담 사람을 부담 이제 왔던 거야.
2: Non riusciva uno ogni tanto.
1: Però non so,